바로 그 속고실 짜는 게 남아. 이쪽에서 짜는 게 남아, 이렇게. 아, 이 빼라 그동안 못 가해. 이만, 이놈, 간호, 이놈을 다 그러자가 있었네. 이수막을 다 그러자가 있었네. 거기서만 땅이 남아. 우쪽에서 땅이 뜨고. 또, 우쪽에서는 우니까 내가, 우니까 내가 뿡아. 너는 뭐 당마수다. 당마수만 없수다. 가우들 두고 이니까 생미겠다. 이니까 오늘 약심하겠다. 이니까 낙수다. 답방 왔다락 보고. 걔네 죽는 왔어 되고. 답방 걔네 죽고. 다음엔 아들 왔다. 누나. 티키스도 되고. 티키닥도 되고. 뚝뚝이 닦고 죽었다 하라고 말. 다 안나. 인낙다가 잡은 뚝뚝이 닦고 죽어라고 말. 이 집이 빨리 이주링 뭔가 하나 죽발래요. 녹각소다. 그 목적도 알고 있다. 소감 녹각소다. 역가닥과 마고 식군. 그 녹각사닥과 마고와 나소 알고 뚝뚝 우바약도 알고 마다 우바약가 타오나가. 이만 우바약도 느끼게 역각봉아. 우퍼가 뛰지 마라고 못하. 뚝뚝 가위인게 낙타오나서 그러지. 끙끙미 약심하자 여기서 딱 뚝뚝이 자꾸 자가 일어났네끔. 완나가 일어났네끔. 미자가 자 뚝뚝만 타닥과 가위인도지. 자꾸로 소리 나가 소리 비자가 나서 말할 소리 뚝뚝이 말할 소리 다치만 나서 와로 왜네 아빠가 너네 뚝뚝 자겠으니 이거 아재네 그 소리 소리 좋고 다꺼 이자꺼 우방아래 아재네 그 소리 도왕이 성화 뚝뚝이 자꾸로 소망했나 내가 나서 내가 나서 지말랬다 하는가 이만 내가 냈다고 내가 나왔잖아. 계속 웃자고 주면 이만 가오지마 일로 왔니까. 다음에 나왔잖아. 다음에 나서 노래가 아틴는 우마야코 바네조산 아마 다음에 가장은 낙설래. 가장은 또 내자. 아작봉 이만 누리하게 낙서기 우가울순이가 안락박삭다가 낙서리고 뚝뚝구마 쏠리고 뚝뚝이라갔다고 겁니다. 깡가락으로도 지우가면 우방사하고 가축점에 낙서도 덮어내 낙지미자라 꿈이 쏟아있나 가오질주도 있나 꼭두 가뜩점은 짬뽕이니 가지겠다. 가우들도 되냐고 또, 그저께 살로 뚝뚝이가 돌아온 거죠. 그 목적도 녹수가. 내가 되게 뚝뚝이 있다, 뚝심만 좋아하라고. 우방아리, 타쿠나서 우룩박으로 하면 아마 타쿠준 낭이시오. 비교 아쿠 피부 뚝뚝 빙의 졸도 되고 아주일라 갈미복 녹각실도 되고 녹각실도는 갈미니 우방아리 이케마자 오르올루가 덮바니 녹각실도는 비주시 좋아하러 간 우파에서 길던 일인 약심하자 하고 있었다가

내가 간에 고개가 아주 눕혀가지고 아마 고개가 아꼈나 고개가 아꼈나 고개가 아꼈나 아래에 내가 술을 왔다 고 어떻게 있다고 아래에 내가 술을 땄다 소리 뚝뚝뚝 망했다 하라고 했다 소가 덮어 뚝뚝뚝 하고 싶어 좋아하고 있다 나고 록스마저 와라고 그래서 그사이로 술자로 오늘 조금 낚시 고기군 낚시 잡수고 다음으로 강의 약사가 아주 강의 약사가 아주 술을 짜가 주고 마오나 짜또 아주 술 자고 있고 아주 새로 맞추고 아주 술도 뚝뚝 낚시 마저 배우고 있어 그리고 짠내게다가 근데 말하면 나 짠내 근데 갔더래 말하면 아 그래서 내가 답방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아이들 나오더노 아다르 샤마 아이들 공마 듣고 아이들 나오더노 우리 또 고통은 답방에 아 비주 시간에 낙심해지고 답방은 응원 못 간. 답방은 당마할 수다. 당마라 없어다 안마다 비주 시간 없어다. 다시 나온 노랑 메들리고 다 나하고 직사가 룩북 강염미가 오룩북감에 강염미가